0: 참 그런 거 아니다. 당 그런 거 아니다. 왜 뒤고게? 왜 못 붙다게? 밑잘 펼쳐내. 던져지네. 그래서도 또 팔래. 제가 아직은 너희 지금 물야. 라지니, 라지니, 나 지코게. 나 젤피색대 라지니, 내가 로또 따게 라지니, 나 지코게.
1: 그럼 어떡해?
0: 나 꺼오. 무슨 부셔내니 라지니?
1: 나 꺼오, 내 빠띠. 그만 나 아치 춥게 간 새끼 타니. 부친, 내 빠띠.
0: 나이 토다 빠띠에 라지니? 토다 빙이다. 두시면 증권이 라이게, 두시면 산지도 버신크라이, 두시면 고운거이 라이게, 두시면 주비로알의 바바이토 빠니피아, 나 토다 빠띠에, 나 토다 빙이다, 라지니지, 나 토다 빙이다.
1: 에이, 티키. 빠뚜아다 로키리 티코야?
0: 내 사리 가라마다시 절디에. 토다 장토구나. 내 끝나 페루히 아바하자이. 가고 한스카리. 그마 렛다 렛다. 에 쳇브리다 끈데티 아게. 어, 빠니는 벌게 빠니 쭉들게. 자, 빠라야. मेरे सारे जख्म तोते पैसे
1: तुसी तुसी कैनन भर के पानी कैसी ना कैरी हाथ में
0: ऐसा
1: अच्छा ताकि तुसी ऐसा कि वो पानी पाओ मैं अपनी अखरने वाले जलता चमत्कार देखा
0: हूँ।